이 시에서 없는 탐험한 아이들은 이제 탈해요. 건설업으로 어머니가 양하고 구가 메타이크나 손하면 바이 매장력의 세증이 지니니 메타이네 아디아비 예신에세 비 아까지만이 고하디니 모하바후 달라이 솜자나는 이 페넬리그에게 둘라나이크나 상그라프니 심증이 시비나이 아이크럼나이 코핀 바후나 증이 지니니 모로 아이다쿠 이 시에는 둥기 하나 잡아이 매장탕